0: 이미라디오쿠
1: 목감 이미라디오쿠
0: 목감 이미라디오쿠
1: 이게 나무 거기 뚜세
0: 나무 향기 동이라디오쿠
1: 아노 kenapa kalian berkelahi?
0: 이미미 리아르보드라디오쿠 aku kan mau dengerin radio oce
1: ah radio oce mendingan radio pe kalian kuno itu radio yang kurang aci ini radio yang aci dengerin dong
2: 96.9
0: Aci ya? Radio apa nih?
1: Ini El Koga Radio Bali.

0: TV라디오쿠
1: 못간 TV라디오쿠
0: 못간 TV라디오쿠
1: 이게 나무 거기 두세
0: 이다 모양기 도이가 라디오쿠
1: 아노 에헤 kenapa kalian berkelahi?
0: 이미 dia rebut radioku. Aku kan mau dengerin radio Oce.
1: Ah, radio Oce. Mendingan radio P. Kalian kuno, itu radio yang kurang aci. Ini radio yang aci. Dengerin dong.
2: 96.9.
0: Aci ya? Radio apa nih?
1: Ini Elkoga Radio Bali.